친해지나면 호세냐고 지내지.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.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.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. 에베사네 카치로세. 에니야오네 냐메데오. 에베샤시. 냐메 오뉴 하모다. 엄마 오니야 앵그로포뇽.